나이 쿠다 러갓 폴라우 사반 마찬 민도니 두 카바락인 체리타 메디아 커런시 마시링 잇 발레샤 러비 마할 다리 루피아 랜 빌로우 더윈 벌 마찬 워나 벌